0: The Barossa's 89.1 Triple BFM.
1: 지금까지 트리플 B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2: Thank you for listening to Triple B.